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, 번거스럽게 세 발.